0: 대부분 다뭐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나 자신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사실이기도 하고요.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없을 때 굉장히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썼던 곡이기 때문에 나 자신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.
1: Wah, bentar lagi jam istirahat. Waktunya bikin teh jus nih buat anak-anak. Kalau es tehnya teh jus, bikin biang tehnya cepet.
2: Mau teh jus? Mau, mau, mau, mau.
1: Tenang anak-anak.